방 애가 댕펑 뺀방 돔소 빠뱅 양 욕미 하루당 라쨍 상 손세 낭 시임 뽀마랑 에시임 뽀마랑 아이 농앙 강 넌소리 땡랑 시소몬 빨랭 담 낭로 뱃노이 낭 띠보 내룬장 에쨍상 선세낭 에시임 보마랑 에아이 농앙 강사렘 둔도안 에